우리의 힘을 사는 것으로 힘을 사는 것으로 힘을 사는 것으로 힘을 사는 우리 힘을 사는 다시 가자 그날에 바라바니 바라바니 바라바니 바라바니 바라바니 우리 힘을 사는 다시